0: 지 링주대 사회미
1: 사이 아왕아인
0: 오몽준 사뜨지이 사이느 칭야이가
1: 부사이
2: 사이느 칭유
1: 부사이
0: 사이느 러쇼사이
1: 지유 이면지강
0: 하이느 유하오광아이
1: 허우관시
0: 어?
1: 시清시고 시단시인
0: 일긴 구슬세리 오해인하고 증대인
1: 이 뭐야